이렇게 마트 앞 옷걸이 거품을 눈을 마하러 이어 이번에 이따히 피기티어 오티 마히 오토키 바나이 미 바카 티카 미 바카 파이 세파리 미 옷걸이 크 이 아로 바카 오호리 세파카이 나 마우리 이 로토 이나 호이 페라 파케어 이 하나 세파리 오 하나 도려 해 와히 모토 타트 코티나 My whole Maori kite whaka ora kite whakata a e tahi waka mahi. I tira ki na na hoa Maori I tōku kōia a te waipaunami e mara mare kuia kuri kura me te mehe tohu na tonoa o tōna wā. Ko te tūpuna mātou o tōku marae harika baiahu he tino rangatira o ngā tia awa rawa ko pereni I pareki ngā tikitui I te he tino rangatira o ngā tia I te huri tau rawa te kaumā tahi o tōku kuia anami abi I tai mai tōna tina hoa pai hoa a piki hiki hiki koro ki Mahuta, aka Kuni te Pakarangi Kahi ko te Whakanui o tōna Kurita ki te Pare Tahirangi ki Anatoria I mua ra I tōru nā pare I ki Anatoria Heo I wera te pare o pareta o kahi Pare kahirangi, no reira, tēnā koutou, tēnā koutou, tēnā koutou, tēnā koutou.